파르테논 신전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온 신전입니다. 또한 위대한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아테네를 재건하면서 건설한 여러 개의 건축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에는 소박함과 정숙함을 추구하는 아테네 시민들의 심미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687년 토이기군과 베네치아군이 아테네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토이기군의 탄약 창고였던 파르테논 신전이 베네치아인들이 쏜 수류탄에 맞아서 화약고가 폭발한 데서 아테네의 왕관이라 불리우던 파르테논 신전은 하루 사이에 폐허로 됐습니다. 비록 폐허로 됐지만 파르테논 신전의 전례 없는 크기와 보존된 모습을 감안하면 파르테논 신전은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골짜기임이 틀림없습니다. 건축의 고전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447년에 건설됐습니다. 당시 아테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번영을 누릴 때였습니다. 아테네가 그 간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은 것은 모두가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긴 아테네의 시민들은 10년이라는 공력을 들여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기원전 438년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이 드디어 락성됐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파르테논 신전을 아테네의 보호신인 아테나에게 선물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에게 바친 신전으로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이며 인간이 창조한 가장 완비한 신의 집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길이가 69.5m이고 너비가 30.9m인데 모두 문의가 세밀한 요백색의 대리석을 가공해 쌓았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비바람에 부식되고 산화되어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짙은 금황색의 광택을 잃지 않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신전에 그다지 높지 않은 인자형 지붕 아래에는 창문이 없는 장방형의 내전이 있습니다. 이 내전에는 아테나 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높이가 12m에 달하는 아테나 신상은 아테네의 저명한 조각가 피디아스가 조각했습니다. 나무와 황금, 상아를 사용하여 아름답게 만든 아테나 신상은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에 아테네의 장인들은 일부 잔존하는 아테나 신상과 사책의 기록에 근거하여 대리석 조각상을 만들어 신전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신전 앞면에는 현관과 도리아식 원형 기둥이 받쳐진 복도가 있습니다. 신전 외곽에는 46개의 도리아식 원형 기둥이 빙 둘러져 있고 기둥과 내전의 담벽 사이는 거리가 있어 복도가 넓은 감을 줍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한데 그 어느 한 곳도 몰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절단하고 부드럽게 쪼아서 쌓았기에 조금도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둥은 대리석을 여러 층으로 쌓은 것인데 매우 정밀하게 가공했기에 마치 하나의 돌로 세운 기둥처럼 미끈합니다. 원형 기둥은 오목하여 광학적으로 착시 현상을 교정했을 뿐더러 광선과 그림자의 작용으로 기둥의 곡선미가 두드러집니다. 오목형의 수직선은 시각적 절조감을 빠르게 하여 기둥 위의 조각물로 시선을 재빠르게 이끌어갑니다. 기둥의 조항부가 간으로 보이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 조항부의 직경을 상하부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하는 기법도 사용했는데 이런 배불림 기법은 건물의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천재적인 건축가 이티노스는
빈틈없는 계산과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 직선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거리 간격을 모두 다르게 한 데서 건축물의 곡선미를 크게 살렸습니다. 도리스 양식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파르테논 신전은 얼핏 보기에는 직선과 평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곡선과 곡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둥의 간격을 균일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시각 효과에 따라 다르게 조절하는 등 사람의 작시까지 감안해 곧바르고 균일하게 보이는 과학적인 건축법을 이용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생명력이 있는 유기적인 총체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거대하고 우아하며 안정감이 넘치는 조각 예술 작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유럽 고대 건축의 모범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세계로부터 나를 찾는다. 그리스인들은 현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고대 신화를 철학과 시가, 연극, 그리고 조각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오늘까지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석판 조각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리아식 기둥의 문미와 깊은 부조, 삼각형 벽체의 조각, 그리고 내전 문미에 있는 부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밀한 부조와 조각품은 대부분 훼손됐거나 박물관에 소장됐습니다. 동쪽 기둥 위의 부러지에는 많은 부조가 있습니다. 부조는 주로 통치권을 두고 거인족과 싸우는 신들의 무용담과 아마존인과 싸워 이긴 테세우스, 켄타우로스와 싸우는 아테네 여웅들의 이야기가 묘사됐습니다. 신들과 여웅의 육체는 곡선미와 건강미가 흘러넘치고 모두 젊은 청년의 모습이지만 적들의 모습은 추악하고 동물 같은 존재 혹은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북쪽의 군상에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서쪽의 삼각형 벽에는 그리스인들이 아마존인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쪽면의 삼각형 벽에는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나가 탄생하는 조각상이 있고 서쪽의 벽체에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테네의 수호신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조각물이 있습니다. 내전 문미에는 봄 아테네의 명절 분위기가 돋보입니다. 성대한 축제에는 긴 행렬이 이어지는데 그 속에는 술동이를 이고 가는 청년과 엄숙하게 걸어가고 있는 단아한 소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양과 소를 제물로 끌고 가는 사람과 피리를 부는 사람 및 기마병들도 보입니다. 동쪽 부조에는 아테나에게 드릴 도포를 만들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테나의 탄생. 동쪽과 서쪽의 삼각형 벽에는 아테나와 관련된 립체형의 인물 조각 장식이 있습니다. 비록 서쪽 벽에 묘사된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전투 장면들은 크게 파손돼 잔해가 별로 없지만 동쪽 벽은 그나마 잘 보존됐기에

서쪽벽의 진면모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동쪽의 인자형 박공예는 올림푸스 산에서 일어난 기적을 조각했습니다.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가 의자에 앉아 머리에 통통을 느낄 때 불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도끼를 들고 제우스의 머리를 쪼갭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황금 갑주를 입고 손에 창을 든 아테나가 뛰쳐나옵니다. 지혜와 용맹의 여신 아테나가 태어나자 조용하던 올림푸스산은 삽시에 들끓었습니다. 무지개 신 일리스가 옷깃을 날리며 달려와 먼저 아테나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상자 위에 앉은 곡물의 신 데메테르와 그의 딸은 빙글빙글 춤을 추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표범 가죽과 도포를 펴놓은 바위에 비스듬히 앉아 태양의 신 헬리오스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박공의 서쪽 변두리에서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탄 황금 마차가 새벽 바다 위로 달려옵니다. 우측에는 세 명의 뇨신이 있는데 그들의 자태는 전반 그림과 대칭되게끔 구도적 감각을 잘 살렸습니다. 왼편의 여신이 아테나의 탄생을 의식하듯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가운데의 여신은 벌써 춤을 춥니다. 오른편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여신은 아직 눈치를 채지 못한 듯한데 그 자세는 좌측의 디오니소스와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여신들이 입은 치마와 주름과 치마 속으로 비춰드는 부드러운 육체는 조각예술의 높은 경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조각상들은 심하게 분실되고 파손됐는데 그 일부분 조각상들이 지금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됐습니다. 19세기로부터 20세기 초까지 사람들은 파르테논 신전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여 쇠못과 쇠꼬쟁이 그리고 시멘트를 이용해 신전의 대리석 벽체와 기둥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1933년에 다시 보수공사를 벌릴 때 보니 안타깝게도 쇠못과 쇠꼬챙이가 부식되고 세멘트도 색이 변했기에 원유의 대리석을 더욱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뉴욕 대학의 건축설계사 램스트롬은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이 여전한데 수리하고 복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보수공사를 반대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위치하고 있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기원전 5세기 초반 페푸시아와의 전쟁 당시 파괴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페르시아로부터 입은 피해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그 파괴의 잔해를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남기기로 결의했으나 5세기 중반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아크로폴리스 재건을 추진하고 아테네 거리 곳곳을 새로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이 도시 재건 사업의 일부로 건설된 것입니다. 조형 요소와 원리. 이크노스가 설계하고 칼리크라테스가 공사 과정을 감독하여 완성된 파르테논 신전은 동서로는 30m, 남북으로는 약 70m에 이르는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신전에 어울리는 엄숙하고 장중한 느낌의 도리아식 기둥을 사용했으며 동서면으로는 각각 8개, 남북면으로는 각각 17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설계에서는 당시 그리스인들이 중시해왔던 리상적인 균형미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기둥의 설계에는 기둥의 가운데를 양끝보다 두껍게 하여 긴 기둥의 가운데서 오목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엔타시스 양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건물의 모습이 설계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기에도 균형 잡힌 모습을 가지도록 고려한 것입니다. 표현 요소. 신전의 내외부를 장식하는 조각은 기원전 5세기 당시 최고의 조각가로 여겨지던 페디아스가 맡았습니다.
신전 외부의 메토피와 내부의 벽을 모두 두르고 있던 브리즈를 장식했던 조각들은 신화와 역사의 내용을 망라하고 있으며 그리스 고전기 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안정된 비례와 뛰어난 인체 묘사 등 수준 높은 조각 기법을 보여줍니다. 육안으로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아테네인들의 감상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1801년 그리스를 방문했던 영국의 토마스 엘긴 경이 내부의 조각을 해제하여 영국으로 옮겨간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이 영국 박물관의 엘긴 마블이라는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일부가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과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미술관에 전시 중입니다. 페디아스는 또한 신전에 저항해 놓여 숭배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2m에 달하는 아테네 여신상, 아테나 파르테노스를 제작했으나 이 거대한 조각상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힘과 무게를 지닌 장중함을 자랑하는 파르테논 신전은 2500년 동안 서구 건축의 모델이자 원형이 되어 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신전은 교회, 회교사원, 무기고 등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손상을 보다 못한 유네코스는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삼아 보호했고 유네코스를 상징하는 마크로도 쓰이게 됐습니다. 이것은 신전에 모셔진 아테나가 지혜의 여신이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아테네 왕관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사라진 태양신 로도스 섬의 헬리오스 동상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어느 건축가가 시공사리를 결심하는 딸의 집을 지어주기로 했답니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실용적으로 구도를 넓게 잡고, 그런데 딸이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거실에 그냥 소용없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결국 딸의 뜻대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그 집만의 포인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필요 없는 것도 다 쓸모가 있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의 손길을 어떻게 탔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리설련 가수의 거기 있어줘.

레리 설련 가수의 거기 있어줘 듣고 왔습니다. 다이어트 성공은 대부분 식단 조절에 있습니다. 간식 하나를 먹더라도 칼로리가 낮고 지방분해에 도움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다이어터 중에는 저칼로리 저당분 음식은 물론이고 식욕을 낮춰주고 체지방 분해를 돕는 음식으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래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착한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피입니다. 달달한 당분 음식이 당길 때는 계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욕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차나 요구르트에 계피를 타면 칼로리 증가 없이 단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복부지방을 태우도록 신체를 자극함으로써 체중을 줄이는 효능이 있겠습니다. 녹차에 많이 들어있는 카테킨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서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효과뿐만 아니라 동맥 경화나 혈압 상승 등을 막아주고 암 발생과 혈전을 예방합니다.

저항하는 효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걀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해서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달걀 한 개는 75칼로리에 불과하지만 7g의 고단백질이 다른 중요한 영양소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식초는 우리 몸이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돕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초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일부 자연 건강 전문가들은 효소와 섬유질이 지방 대사를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쥐 실험에서 식초의 주요 성분인 초산이 지방 축적을 늦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미령 가수의 첫사랑 그 약속 듣고 왔습니다. 행복 스위치. 기쁠 때 몸의 안팎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행동은 웃음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엔 특별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켜고 끌 수 있는 행복의 스위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 스위치를 꺼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행복이 긍정적 생각에서 자라게 되면 불행한 마음이 줄어들고 우리들 가슴속 소망을 키워가면 원망은 없어질 것입니다. 기쁨을 내면에서 찾아서 슬픔을 녹이고 가슴속 사랑을 키워서 미움을 없앤다면 우리들 내면 속 깊이 내재한 참 자유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줄까요? 우리들 자신입니다. 늘 태양이 떠오르듯 언제나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 행복 스위치를 잊지 마시고 늘 켜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르름을 더해가는 실록의 계절, 다가오는 내일도 웃음꽃 활짝 피우시길 응원합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해피 듣고 오겠습니다.

커피, 특히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블랙커피는 적정량을 마시면 여러 건강상 이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카페인 민감도와 건강 상태가 달라서 좋은 양에는 차이가 있지만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는 카페인 하루에 400mg 이하, 아메리카노 기준 약 한 잔에서 세 잔 정도가 안전한 범위로 제시되는데요. 커피는 일부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는 함께 먹는 음식의 효능을 줄이거나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또한 특정 음식과 함께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요제품이나 튀긴 음식 등 특정 음식을 커피와 함께 먹는 건 피하시는 게 현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커피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도가 높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산성인 커피를 역시 산성인 오렌지, 귤, 레몬 등 감귤류 과일과 함께 마시면 소화에 불편함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겨서 메스꺼움이나 복부 팽만 또 쓰림과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와 감귤류 과일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위벽을 자극해서 이러한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또한 감귤류의 톡 쏘는 시큼한 맛은 커피 맛을 더 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맛을 제대로 즐기고 소화기관의 불편함을 줄이려면 커피와 감귤류는 따로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철분이 풍부한 붉은 육류입니다. 커피가 장내 영양소, 특히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의 탄닌과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막는다는 것인데요. 적재규, 즉 붉은 고기는 햄철이 풍부한 음식 중 하나로서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주는 이점이 감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커피가 혈청 페리틴 수치, 즉 몸에 철분이 쌓인 정도를 가늠하는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일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철분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분은 혈액순환이나 호르몬 생성, 면역기능을 지원하는 등 신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식후 철분 흡수는 커피를 마신 후 약 3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육류는 먹은 뒤 바로 커피를 마시지 말고 식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술인데요. 알코올과 카페인이 뇌를 동시에 자극해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또 탈수를 유발해서 숙취를 악화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우유나 요구르트 등 유제품인데요.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데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한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나한테 의지하면 부담스럽고 성가실 때가 있습니다. 양말 하나도 물어보는 남편부터 시작해서요. 직장에서 급한 일 생기면 나만 찾고요. 곤란한 상황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내일 하기도 바쁜데 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전혀 찾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필요 없는 사람 취급하면 아마 그 기분은 더 쓰라리고 아플 겁니다. 그러고 보면 좀 귀찮아도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또 우리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자부심을 갖고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끝곡 변영화 가수의 홍타양 저변장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